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성에서숙군평총서기가산서장치시심원현의탄광가스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관찰했습니다珲春시반산이양봉사중심에서즐거운양로의료양로융합을특색으로전업의료쾌적한양로아름다운관광거주를서로융합시켜연변지역양로관광거주의우선선택지로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5일우리성에서는숙군평총서기가산서장치시심원현의탄광가스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관찰했습니다성당위석이환강히연설하고우리성안전생산홍수방지와재해구조등사업에대해배치와포치를진행했습니다환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최근국내에서여러건의안전사고가잇따라발생해경종을울리고있습니다각지각부문에서는교훈을섭취하고이를경계로삼아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을증강하며못박기정신으로안전생산을잘풀어줘야합니다표면과근본을함께다스리고경상적으로꾸준히풀어지며탄광과비탄광광산교통안전위험화학품꽃불과폭죽풍경구등중점분야에초점을맞춰본지역본분야에존재하는징후성문제를참답게검시해야합니다각종위험과잠재적위험을깊이있게조사정돈하고중특대안전사고와극단적인사건의발생을단호히두절해개혁과발전이안전하고안정된환경

안전한 장마길을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 대비책을 보완하고 실전 훈련을 잘 풀어주며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인원, 장비, 물자를 미리 배치하면서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엄격한 방비와 사수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도하기 양로 도하기 관광의 신형 양로 모집을 추진하는 모범 대상으로서 훈천시 판산 이양봉사중심은 즐거운 양로, 의료 양로 융합을 특색으로 전업 의료, 쾌적한 양로, 아름다운 관광 거주를 서로 융합시켜 연변 지역 양로 관광 거주의 우선 선택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판산 이양봉사중심 활동실에서는 경쾌한 리듬에 맞춰 20여 명의 노인들이 넘치는 정력으로 박수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진정으로 노년에 의지할 곳이 있고 병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중심에서는 전문 의료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맞춤형 설비를 꾸준히 갖추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평 노인은 올해 80세 고령입니다. 반산 이양봉사 중심에서 2년여간 생활한 이야기를 하며 노인은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산 이양봉사 중심에서는 훈천시 중의병원의 자원 우세 의탁해 의식 동원, 약식 동용 원리를 준수하면서 맞춤형 약선을 제공해 노인들의 체질을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과 재활 간호동 봉사를 장시적으로 전개하고 현대의학과 전통 식이요법을 융합시키면서 전천후로 노인들의 심신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5일 훈천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검찰 사랑 40년 손잡고 미래로 주제 검찰 개방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새시대 검찰 선전주간 활동이 전면 가동됐음을 상징합니다. 이번 선전주간은 검찰 사랑과 동행, 밝게 성장을 주제로 6월 2일까지 이어지며 미성년자 사법 보호에 초점을 맞춰 변경지역 미성년자들에게 풍성한 법치 선물을 전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훈천시 여러 소학교의 사생들이 초청을 받아 검찰기관을 방문하고 법치 체험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검찰원 삼일꾼들은 알기 쉬운 언어와 생동한 안건 처리 사례를 통해 안건으로 법 해석 선전을 전개하면서 딱딱한 법률 조항을 따뜻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어 아이들이 자보 의식을 높이고 법치관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어 사생들은 검찰 문화구역 훈천 미성년자 법치 교육 기지를 차례로 참관하면서 검찰 사업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요해하고 사법의 위험과 온도를 직관적으로 감수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 요구를 둘러싸고 사례 해독, 직능 선전 등 형식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군중들의 법치 의식을 높이게 됩니다. 동시에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 창설 40주년의 경의를 드리고 훈천 미성년자 검찰 사업이 미성년자 성장의 길을 호황하는 과정에서의 조치, 성과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활동은 훈천 변경 민족 지역에 실제 입각해 조선어 법률 보급 자료도 함께 제작하고 소수 민족 및 외국 국적 미성년자의 수요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법치 선전에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천시 불연회에서는 그늘의 반석진 반석촌에 가서 2026년 연변주 여성과학기술 농업현강 조력직통차 건강봉사 전문 활동을 개최하고 종이 건강봉사를 변경 여성 군중들의 집문 앞까지 보내 건강에너지 부여로 변경 진흥과 향촌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활동은 훈천시 중의병원 의사를 초청해 현장 수업을 진행하고 중점적으로 심내혈관 중이보건, 부인과 건강 등 지식을 둘러싸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중의학 진료를 전개해 진맥, 혈압 측정, 1대1

건강 자문 등 친절한 봉사를 제공하고 여성 군중들의 일상 복원, 만성병 조리, 부인과 양호 등 방면의 의문에 대해 내심하게 해답함으로써 건강관리 능력과 자기 방어 의식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의 훈춘시 불연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량 뉴대 역할을 발휘하면서 과학기술, 건강, 기능 등 하향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성 과학기술 농업현강 조력직통차의 함의를 부단히 풍부히하며 더욱 많은 양질 자원, 따사로운 봉사를 신변에 보내게 됩니다. 또한 광범한 여성 군중들을 인솔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 포만된 열정으로 향촌진흥, 변방수호와 공고사업에 뛰어들어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여성의 역량을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원 광장은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기는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 형상을 보여주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촌시 일부 유원 광장에는 공공시설의 로화와 파손, 고장과 오작동, 오염과 무질서 등 문제가 존재해 시민들의 체험에 영향을 주고 안전 우환까지 초래하며 도시 문명 형상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유원 광장 안에는 산책 보도의 타일이 움직이고 로면이 갈라지거나 움푹 패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랑간과 쓰레기통 등 시설도 뚜렷이 훼손됐고 휴식용 의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목재가 썩거나 의자면이 갈라지고 나사가 풀려 있으며 운동기구는 녹이 슬고 로화되고 일부 부품이 떨어져 나가 안전 우환을 초래합니다. 일부 구역에는 아직도 녹지 훼손, 지면 쓰레기, 벽면 낙서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조문 검사를 적극 전개해 문제 장부를 건립하고 파손된 시설에 대해 제때 보수, 교체, 보강 작업을 진행하며 일상적인 청소와 녹화, 양호 력도를 높이고 순찰 빈도를 늘여 도시 정밀화 관리를 실현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 주변 공공시설을 자각적으로 애호하고 함부로 훼손하거나 녹지를 밟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를 삼가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유원 환경을 함께 지켜 문명도시 상시화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6일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훈촌시 유해 공익협회와 연합으로 정 넘치는 6.1절 애심조학 곤경학생 후원식을 전개해 곤경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일전에 소향으로 동심 적시고 열독과 함께 성장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이야기, 연역 등 형식으로 학생들의 열독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독서를 사랑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책을 잘 읽는 교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성에서수군평총서기가산서장치시심원현의탄광가스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관찰했습니다珲春시반산이양봉사중심에서즐거운양로의료양로융합을특색으로전업의료쾌적한양로아름다운관광거주를서로융합시켜연변지역양로관광거주의우선선택지로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5일우리성에서는수군평총서기가산서장치시심원현의탄광가스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관찰했습니다성당위석이환강히연설하고우리성안전생산홍수방지와재해구조등사업에대해배치와포치를진행했습니다환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최근국내에서여러건의안전사고가잇따라발생해경종을울리고있습니다각지각부문에서는교훈을섭취하고이를경계로삼아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을증강하며못박기정신으로안전생산을잘풀어줘야합니다표면과근본을함께다스리고경상적으로꾸준히풀어지며탄광과비탄광광산교통안전위험화학품꽃불과폭죽풍경구등중점분야에초점을맞춰본지역본분야에존재하는징후성문제를참답게검시해야합니다각종위험과잠재적위험을깊이있게조사정돈하고중특대안전사고와극단적인사건의발생을단호히두절해개혁과발전이안전하고안정된환경을창조해줘야합니다환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장마기가다가오고있습니다전성상하에서는반드시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확고히수립하고극단적인날씨에대한극도의경각성을유지하며홍수방지사업을조금도늦추지말고잘풀어지며사전에만단의준비를잘해야합니다예방이구조보다우선임을견제하고산사태하천입구위험저수지도로교량과암구폐광저류지등취약한환절과종료부위를조시하면서순찰과위험제거를강화해안전한장마기를보내도록확보해야합니다응급대비책을보완하고실전훈련을잘풀어지며당직근무를강화하고인원장비물자를미리배치하면서준비에만반을기하고엄격한방비와사수로인민대중의생명재산안전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의료도하기양로도하기관광의신형양로모식을추진하는모범대상으로서珲春시반산이양봉사중심은즐거운양로의료양로융합을특색으로전업의료쾌적한양로아름다운관광거주를서로융합시켜연변지역양로관광거주의우선선택지로됐습니다오전9시반산이양봉사중심활동실에서는경쾌한리듬에맞춰20여명의노인들이넘치는정력으로박수체조를하고있었는데즐거운웃음소리가끊이질않았습니다로인들이이곳에서진정으로로년에의지할곳이있고병치료를받을수있으며즐거움을누릴수있도록하고서중심에서는전문의료팀을구성했습니다이와함께고령자맞춤형설비를꾸준히갖추고세부적인부분까지신경써로인들이안심하고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위평로인은올해80세고령입니다반산이양봉사중심에서2년여간생활한이야기를하며로인은흡족한마음을드러냈습니다반산이양봉사중심에서는珲春시중의병원의자원우세의탁해의식통원약식통용원리를준수하면서맞춤형약선을제공해로인들의체질을조절해주고있습니다또건강검진과재활간호동봉사를장시적으로전개하고현대의학과전통식이요법을융합시키면서전천후로로인들의심신건강을수호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5월25일珲春시인민검찰원에서는검찰사랑40년손잡고미래로주제검찰개방일활동을전개했습니다이는 새시대 검찰 선전주간 활동이 전면 가동됐음을 상징합니다. 이번 선전주간은 검찰 사랑과 동행, 밝게 성장을 주제로

아이들이 자아보호 의식을 높이고 법치관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어 사생들은 검찰문화구역 훈춘미성년자법치교육기지를 차례로 참관하면서 검찰 사업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요약하고 사법의 위험과 온도를 직관적으로 감수했습니다. 속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조례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 요구를 둘러싸고 사례 해독, 직능 선전 등 형식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군중들의 법치 의식을 높이게 됩니다. 동시에 전국 미성년자 검찰사업 창설 40주년의 경의를 드리고 훈춘 미성년자 검찰사업이 미성년자 성장의 길을 호황하는 과정에서의 조치, 성과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활동은 훈춘 변경 민족 지역에 실제 입각해 조선어 법률 보급 자료도 함께 제작하고 소수민족 및 외국 국적 미성년자의 수요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법치 선전에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그늘의 반석진 반석촌에 가서 2026년 연변주 여성과학기술 농업현강 조력직통차 건강봉사 전문활동을 개최하고 종이 건강봉사를 변경 여성 군중들의 집 문 앞까지 보내 건강에너지 부여로 변경진흥과 향촌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활동은 훈촌시 중의병원 의사를 초청해 현장 수업을 진행하고 중점적으로 심내혈관, 중이보건, 부인과 건강 등 지식을 둘러싸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중의학 진료를 전개해 진맥, 혈압 측정, 1대1 건강 자문 등 친절한 봉사를 제공하고 여성 군중들의 일상 복원, 만성병 조리, 부인과 양호 등 방면의 의문에 대해 내심하게 해답함으로써 건강관리 능력과 자기 방어 의식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의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량 뉴대 역할을 발휘하면서 과학기술, 건강, 기능 등 하향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성 과학기술 농업 현강 조력 직통차의 함의를 부단히 풍부히 하며 더욱 많은 양질 자원, 따사로운 봉사를 신변에 보내게 됩니다. 또한 광범한 여성 군중들을 인솔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 포만된 열정으로 향촌 진흥, 변방 수호와 공고 사업에 뛰어들어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여성의 역량을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원 광장은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기는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 형상을 보여주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촌시 일부 유원 광장에는 공공시설의 로화와 파손, 고장과 오작동, 오염과 무질서 등 문제가 존재해 시민들의 체험에 영향을 주고 안전 우환까지 초래하며 도시 문명 형상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유원 광장 안에는 산책 보도의 타일이 움직이고 로면이 갈라지거나 움푹 패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랑간과 쓰레기통 등 시설도 뚜렷이 훼손되었고 휴식용 의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목재가 썩거나 의자면이 갈라지고 나사가 풀려 있으며 운동기구는 녹이 슬고 로우화되고 일부 부품이 떨어져 나가 안전 우환을 초래합니다. 일부 구역에는 아직도 녹지 훼손, 지면 쓰레기, 벽면 낙서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점은 검사를 적극 전개해 문제 장부를 건립하고 파손된 시설에 대해 제때 보수, 교체, 보강 작업을 진행하며 일상적인 청소와 녹화, 양호 력도를 높이고 순찰 빈도를 늘여 도시 정밀화 관리를 실현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 주변 공공시설을 자각적으로 애호하고 함부로 훼손하거나 녹지를 밟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를 삼가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유원 환경을 함께 지켜 문명도시 상시화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6일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훈촌시 유해공익협회와 연합으로 정 넘치는 6.1절 애심조학 곤경학생 후원식을 전개해 곤경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훈춘시 제4소학교에서는 일전에 소향으로 동심적시고 열독과 함께 성장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이야기, 연역 등 형식으로 학생들의 열독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독서를 사랑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책을 잘 읽는 교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희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개발구개혁갈층심화동원대회가장촌에서소집됐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보석이며보수이민전금진이조사연구소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민족단결진보사업과기층立법연계점건설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5일전성개발구개혁갈층심화동원대회가장촌에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회의에출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이번회의는동원대회이자교리대회이기도하며개혁이정식으로가동됐음을표징합니다개발구사업에관한숙근평총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관찰하고절박한용기와필사적인추진력으로체제기제를재구축하며고질적인문제를다스리고내생동력을불러일으켜개발구개혁갈층심화난관공략전을견결히잘치러길림전면진흥과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을주입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개발구개혁을심화하는것은숙근평총석의간곡한당부를명기하고당조항의중대한결책포치를애누리없이시달하기위한실제행동이며새로운발전리념을완전하고정확하게전면적으로관찰하고고품질발전을힘써추동하기위한필연적요구이며지적관의편차를바로잡고당을전면적으로옴하게다스리는것을꾸준히추진하기위한유력한조치입니다반드시우리성개발구가길림진흥발전에서차지하는중요한지위를충분히인식하고개혁으로난제를해결하고개방으로국면을타파해개발구가다시생기와활력을되찾도록강력히견인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개혁의정신추진을추동하려면반드시문제를겨냥하고문제에집중해개선하면서개발구를개혁발전의선두병혁신발전의조력군전면진흥의주엔진으로구축해야합니다첫째질의혁신의새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통합과철폐를총괄해잘틀어주고사회직능을질서있게분리해부담을덜고주요책임과조업에복귀하도록해야합니다관리체제기제를혁신하고내부기구와관리층을간소화하며평가체계를보완해운영효율을높여야합니다둘째사업창업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정확한임용방향과사업방향을선명히수립하고인원의입구관문을엄격히통제하며우수한인재를선발해지도부를강화함으로써인재들이모여들고각자의재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경료제약과경쟁기제를건립건전히하고정원관리를탐색실시해유능한사람은승진하고평범한사람은자리를양보하며무능한사람은물러나고부패한사람은엄중히처리하는새로운기풍을형성해야합니다셋째산업진흥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계획이없으면건설하지않는원칙을견제하고조력산업과보조산업기능위치를과학적으로확정해차별화발전을실현해야합니다과학기술혁신과산업혁신의심층융합을추진하고새로운투자유치모식을구축해야합니다역사적기회를충분히파악해러시아등주변국가와의교류협력을갈층심화해야합니다넷째집약발전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재정금융지원을강화하고토지이용효율을높이며유후자산을효과적으로활성화해야합니다다섯째경영환경의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선진지역의경험방법을학습하고실정에맞게정밀하게권한을이양하며양호한혁신생태를구축하고안정적이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정책환경을조성해정무봉사는원칙과따뜻함을함께갖추고시장규칙은공정성과신용을함께중시하며정상관계는친밀하면서도절도가있고청렴하면서도적극적인분위기를형성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개혁의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일관되게 관찰하고 막숲의 정치 경제학으로

실천을 지도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인솔해야 합니다. 각급 당내에서는 주체 책임을 짊어지고 제1 책임자가 직접 토로지며 안정적이고도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강도개발구에서는 반드시 안전 최저선, 생태 최저선, 지방정부 채무 경계선과 통계 데이터 품질선을 지켜야 하며 고품질 발전의 실제 성과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하루빨리 준마가 채찍을 휘두르며 질주하고 앞다퉈 분발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혁은 각급 간부들을 검증하는 시금석입니다. 모든 지도 간부들은 낙후한 지도자만 있을 뿐 락후한 군중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이면서 웅사형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못 박는 정신으로 개혁 임무의 착지를 추동해야 합니다. 전심전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종 공정과 청렴을 지켜야 하며 절대로 무능한 관리, 게으른 관리, 용숙한 관리, 탐관이 되지 말고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 추구와 권전 거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인민에게 복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개혁 판공실 주요 책임 동지가 우리성 개발구 개혁 가열층 심화, 개발구 고품질 발전 추동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관련 지역 성직속 부문과 개발구의 10명의 책임 동지들이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성정부 지도부 성문 주왕 성직속 관련 부문 단위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및 개발구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7일 길림성 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조사 연구소를 이끌고 군촌시에 와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기층 립법 연계점 건설 상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연변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최홍성 연변주 당위 부석이며 군촌시 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 군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 군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 등이 조사 연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선으로 전국인대 법제사법위원회 군촌기청 립법연계점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 군촌 삼원 채색강 유한회사 등지에서 기청 립법연계점 진지건설 제도운행 민의수집 법률 보급선전 등 각항 사업시설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민족 단결 진보 핵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건설 활동 전개, 여러 민족 간 내왕과 교류 융합, 민족 정책 시달, 변경 지역 민족 치리, 기층 민족 봉사 보장 등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추는 변경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지역인 만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고 책임이 특수합니다. 현지에서는 시종 민족 단결을 기초성 사업으로 두루지고 기층 립법 연계점을 토대로 민의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법치 건설과 민족 단결 건설 사업을 깊이 융합해 많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험과 방법을 축적했는데 이는 총화하고 참고할 만합니다. 조사 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 립법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중요한 보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층 립법 연계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립법 직통차 역할을 발휘하고 법치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호황하며 사업 기재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건설 담체를 풍부히 하며 여러 민족 간의 정감 연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변경 지역의 조화와 안정,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힘써 수호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6일 훈촌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훈촌시 교육국과

0: 적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가정교육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일상적인 자녀교육 과정에서 겪는 소통장애, 부적절한 교육 방식 등 흔한 문제들에 대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 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그들이 육인 관념을 갱신하고 과학적인 육아 기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은 훈촌시 가풍 가정교육 주제 선전을 개를 활동의 하나입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로 선전 강연 역량에 의탁해 상시와 가정교육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과학적인 가정교육 지식을 널리 보급하며 우수한 가풍과 가정교육을 고양하고 가정과 학교의 도교육 담체를 풍부히 하며 가정과 학교의 육인 합력을 결집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과 전면 발전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종수학생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홍색 연학 실천 활동이 열렬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관평 로지 방천 용호각과 삼국 변경 목잔도에서 학생들은 종로조 삼국의 변경 풍경을 실컷 감상하고 체험 가운데서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홍색 유호전자를 전승했습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등지에서 학생들은 실천 가운데서 국정을 요해하고 시야를 넓혔으며 학식을 누렸습니다. 이번 실천 활동은 움직이는 사상정치 과당을 생동한 담체로 훈촌의 독특한 지역 위치, 자원 등 우세에 의거해 1박 2일간의 몰입식 연구학습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대에서는 건강 달리기 주제 활동을 조직 전개해 평범한 간부 종업원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대호 작품을 단련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조력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원들은 포만된 정신 상태로 정연하게 집결하고 명주 광장에서 출발해 도시 주요 간선 도로를 따라 건강 달리기를 진행했습니다. 달리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대례를 정연하게 유지하고 힘찬 발걸음과 앙양된 투시로 교류리 엄명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시관리 대호의 양호한 풍모를 충분히 전시해 도시거리의 아름다운 문명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맘때 계절에는 날씨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 맑은 날씨와 궂은 날씨가 번갈아 나타날 때가 많은데요. 비가 내릴 때에는 나들이길 불편 갖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불편 줄이시고요. 나들이길에는 갑자기 마주칠 수 있는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는 건 필수겠습니다. 게다가 오락가락한 날씨에 감기지수 각별히 높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하는 건 물론이고요.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가벼운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3도. 춘화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3도. 양포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3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2도. 경신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2도. 반석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4도. 영안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4도. 밀강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3도. 방천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3도.